0: 이름 혼드 선수치도 토스넉 투르기 나이로스는 장할렌 넉트로스는 사르나 싱강 웨스는 장할렌 은차긴 서렁고르릉 넉투르릭 은투르 톡슬라 타북네하 홀라잡선슨 바이르라 따라친 도가 띠큰 졸기 바이르테
1: 베이징 시간 8:00 정